0: 노라카나이동호 101.6 메가헤르츠 FM 우주엔토 대인원과 자랑통호 디니 노라카네 보고 그마몬 오 조라워 곰팅기 동원이 아석 조라증 지니 하측니 이르자 몽판다 아부니 야구로 증 크나라께 부크리 보돌판다 다북 탕라네 증 지니 라이브마니 코토마 니 파싱고 지니 라이브마니 코토마 지니 보롬 그낭 Takogokura, Sri Robindro Kishu de Bormani, Sagbaitan Cockfieldzak, de Bobai Comtingzak. Libumani Kotomano, Ojarawo, Kanalayana.
1: Then, Toisha, Jangfido, Jinny Rasmalani Koglam, Tangai Shalosung, Bubagra Dokini, Manitripra Bubagra Dokini, Sipai Bokhororok. Aba sipai rok, sak izing sak, bulai tumune kogrok sen, salai tumune paisugia ko, ngke brok oije, at brok je soban nang laimani, sak izing sak, arwo, tini tui yorka, busuk tui kena,

다호 부고마리기 싱 저라 야파워 끄리캬 당대 히니 다기위 동하 어저라 워마부사 신라이 시니 티니니 판다노 크나토도 크랑 판다노 아식 저라 도니 위나 악나록니 부콕 마마노 어로노 마부사 신라이 저타나노 샤리카하 오니 저라 로고 말에 피네 어콕 샤오이나 악디리 어로노 마부사 신라이